0: 어두운 건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기치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운 이유인지
1: Kemana nih perginya Peggy Gu sama Ayra Starr? Ternyata mereka naik lagi hingga posisi 13 dari peringkat 25. Woman mendapatkan 575 poin. 13.